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구글
0: 구글 구글
4: 민산 스윗 민산 힌디 민산 nagpaparamdam minsan dead malang ganyan yata talaga pag option ka lang.
5: Who got that more?

0: 깜짝 예의 존!
1: 후야도 소리가로 살림 사파이언스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서블라이
0: 깜짝 예의 존!
1: 무덤 우리한 인포대 류한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깜짝 예의 존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의 존!
1: 이 먹어봐 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호라스
2: Choy, may kulintas ka na. Choy, pabakla ko dami, 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 lang, Choy. Hindi pa rin sa ex ko. Madaw ginakuga niya lang ako sa relasyon, amon.
3: Hot Ganon!

0: 후곡!
1: 후곡!
2: 후곡!
0: 후곡!
3: 후곡! 후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
4: 후곡! 후곡!
5: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 후곡!
6: 후곡! 후곡! 후곡!
5: 아바, in the mood sa duty ah.
6: Nakaka-good vibes kasi ang more sa magdamag sa MOR.